0: your diary. Maybe I should give up on driving. It's rough, it's tough. The last time I drove was, I don't even know when. What is your advice? Do I have to stick through it and force myself, or can I just run away from my problems again? Welcome to Heart Attack. I'm your DJ, Pretty Little Iris. We'll be back after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by Pichorin, narrated by 이문세.
1: (웃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 할망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를 고치너물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살이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

0: 여름날에는 어디 가서 놀 오락할 것도 없고 또 딸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시키니까 오로지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수영해서 뭐 이 해녀 한 건 아니고 그냥 잠수하는 거 배웠고 수영하는 거 배웠고 추우면은 돌에 이렇게 엎드지면 따뜻하면은 또 몸이 풀리면 또 들어가고 하루에 열 번씩은 들어간 것 같아 바다 속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3살 정도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들 나는 잘못해도 막 친구들이 위험도 따고 막 추운데 3, 4월에 음력 3월달이면 한 양력으로는 한 4월 중순쯤 되면은 그때 물이 너무 추웠어. 13살 난 애들이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미역 이렇게 다 국까진 끊어오지 못하고 꼴랭기만이라도 이렇게 뜯어오고 막 그런 걸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도 용기는 못 내.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게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15 정도 돼가니까 이제 그 소라도 여름 때 가면은 속옷 입어가지고 가서 소라 잡아다 반찬 해 먹고 그때 팔 줄도 모르고 오분제기 뭐 소라 성게 같은 거 해다 반찬 해 먹고.
1: When I met Henya Association President 삼촌 윤승녀, she was 72 years old and had spent more than 50 years diving. For her, becoming a henya didn't begin with training. It simply began with growing up by the sea in Udo Island. The sea in Udo was both a playground and a classroom. In summer, she spent her days swimming and diving. Whenever she got cold, she warmed herself on sun-heated rocks before jumping back into the water. Back then, the women dived without wetsuits. Watching them endure the freezing water was normal, but stepping into the cold sea herself at 13 still took courage. Seeing other children harvest seaweed gave her confidence. She started small, then later gathered turban shells and sea urchins to help feed her family. Before she knew it, she had become a henya.
0: 만 20세 되니까 그때는 출가 해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밖에 그 육지 사람들이 막 해녀 모집하러 와가지고 육지 한번 나가자면 이미 짐이 한 거짐 10개 가까이 싸나 그걸 배로 우도에서 배에 다 실러 그거 다 퍼 또 여객선 부산 여객선 타가지고 여객선 탄 그 여객선 하룻밤 장 내리면은 그 기차역까지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부산에 가면 다 지게져가지고 그 지어다 줘가지고 그 얼마 짐 한번 지면 얼마씩 받는 그런 사람들 빌어가지고 그때 제일 멀리 갔다 온 저 물질러리 멀리 갔다 온 비가 저 충청도 애연도 거기 갔다 왔어요. 아가씨들 막 한 10명이 같은 고향 출신들 거기 가가지고 성게 잡아서 돈 하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부산 무슨 한진수산인가 그 잊어먹지도 않은 애 그 사람이 돈을 떼어먹었어. 우리 돈을 해내들 돈 그때 아무튼 번 걸 다 떼어먹었어. 돈을 안 줘서 그냥 자기네 망했대는 거 다 일본 수출하는 그 각성기를 놓거든. 거기 그 성게를 그 육지 성게들은 막 이렇게 커. 그 한 아침 새벽 일어난 강 첫 성게 해당 저 이제 처음에 까 이제 바가수로 하나씩 떼 알더리. 거기 그거를 밤새도록 그 각 성게를 놓는 거라 그 그런 어리석은 게 고생을 한 세상을 산 거야.
1: Around the age of 20, Samchun left Udo Island to work as a henya on the mainland. In those days, recruiters regularly came to Jeju looking for divers. Before leaving, she gave her advance payment to her mother, then packed barley, clothes, and her diving gear for a long trip. Before she knew it, she had nearly 10 bundles of luggage. She carried those bags from Udo to Jeju

0: 한 1년 가까이를 기다려도 기다려도 사람들이 남아를 먹혀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아예 인정도 안 해주고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막 그때 스물 한 일곱 여덟 될 때니까 막 사람 해녀들이 너무 무서워 막 독해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들이 영 살다 보니까 보통으로 얘기하는 것도 우리 그 어린 마음에는 막 상처가 되고 막 독하더라고 무섭고 보면서 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저 우도에 어천계장님을 통해가지고 여기 어천계장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거기 좋게 갔는데 1년이랑 사는데 과자 해녀를 가입 안 시키면 어떨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장님이 해녀들 모여놓고 저 이제 저 현사동 안 사는 해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조합원이라서 이 바다에 물에 들어가도 당신들 막을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법상 어천 개원이면 다 막, 물질렀을 때딱 엄포를 줘버리니까 이제 해녀들이 막 난리를 싸가지고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제 데려온 뒤 죽은 아들 난해 돌 되기 전에 이제 난한 오래는가 오래 재민 돈이라도 300만 원 내놔가 들어오래 막 해녀들이 하나 돈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세상 막 그냥 막 목이 메이는 거라 애기는 이렇게 저 아들은 이렇게 안한영젖 먹이는 아들이고 영에는 안한 있고 사람들은 막 나신다 공격하고 막 그냥 돈 300만 원 아사오래 하나 아이고 살려줍서 살려줍서 막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애기 얼굴들이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라 나 자신이 너무 이거 살래와 아저씨야 어떤 비참해가지고 막 울어내 이제 경에 막 깎이고 깎이고 100만 원에 다른 사람들은 30석 들어가더니 70이 껑충태 100만 원으로 그냥 들어간 거라 나가 걔도 그때 잘 들어왔지 걔 경에는
1: She arrived in Iho with a young son by her side and another baby on the way. But finding a place in the sea wasn't easy. Back then, the sea was how Henyo made a living. Accepting a diver from another village meant sharing work that was already limited. She waited nearly a year, hoping the local Henyo would accept her. No one welcomed her. And no one saw her as one of them. At just 27 or 28, even ordinary words from the older Henyo felt intimidating and deeply hurtful. In the end, the head of the Wudo fishing village called Iho directly. He argued that, as a registered member of the fishing community, she had the legal right to dive. Only then did the Henyo gather to discuss her case, and she stood before them holding her young son. She expected to pay a slightly higher membership fee than the others. Instead, they demanded 3 million won. At a time when even a few thousand won meant a lot, it was an impossible amount for a young family. Holding her baby in her arms, she found herself surrounded by the other Henyo. Fighting back tears, she begged them to let her dive. As she pleaded, tears fell onto her son's face. To feed her family, she first had to earn the right to enter the sea. After a long argument, the fee was reduced to 1 million won. It was still far more than others had paid. She borrowed the money from the local fishers cooperative and slowly paid it back through her diving. The sea she fought so hard to enter became a workplace for the next 45 years. The young outsider who once stood there in tears is now the president of the Iho Henyo Association. The place she earned with tears became the place where she built her entire life.
0: 자식들 낳으면서 딸은 못 낳지만은 아들들 성장하고 키우고 손자, 손지, 손녀 하나고 손자 둘이면 이제 손자를 나한테 밥 해주고 그 행복해요. 그냥
2: 며느리요.
0: 며느리도 있고 다 같이 사는 하는데 큰 며느리 큰 아들은 세종서 공무원하고 하니까 거기 살고 조은 아들이 여기 사는데 아기는 여기 도리국민학교 다니면서 밥행 먹이고 아기들 매날 와가지고 조은 아들 매일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저 왔습니다. 꼭 와근의 경 그 말하고 막 엄마 왕영 만져주고 이렇게 아이 우리 엄마 고생이 있구나 막 엉강이 막 좀 겨라 그거 쉽지 않아 그거를 그런 게 행복하고 뭐 해녀들하고도 여기 와서 막 웃고 웃음 묻고 뭐 사는 게 나쁘진 않은데 어쩌다 막 힘들고 지칠 때는 아 이렇게 사는 걸 누가 알아주랴 하는 마음이 있어도 돈이어서는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쩌지 직업이다 보니까 이거 못할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물질을 그만두겠다는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할 거예요.
1: The sea that once welcomed her only after tears has now been her home for nearly 45 years. Samchun eventually became one of Iho's top haenyeo and has spent more than a decade leading the village's haenyeo association. The sea that once refused to make room for her became the place where she built her life. Today, her two sons are grown, and her younger son's family lives nearby. Her son greets his parents whenever he visits and gently massages his mother's tired shoulders. Sharing meals with her grandchildren and spending time together as a family brings her the greatest happiness. She finds the same joy at sea. Laughing and talking with the other haenyeo has become just as meaningful as the work itself. There are days when her body feels exhausted and she wonders if anyone truly understands what this life has been like. Even so, diving is no longer just a way to make a living. It has become part of who she is. The little girl who learned to swim in the waters of Udo traveled far as a working haenyeo. After marriage, she did return to sea to support her family. In Iho, she waited, struggled, and even cried just to earn a place in the water. In time, she became one of its finest divers and the leaders of its haenyeo. Now in her 70s, she says she has no plans to stop. As long as her body allows, she hopes to keep diving for another 10 years. The sea tested her, fed her family, and gave her a place to belong. Even today, her story continues with every step she takes back toward the water.